0: 로
1: 가세요. 가르침이요. 와라 와라 가르침 가르침을 해.
2: 남아지
3: Tashi Delek, number two, Lamrum Shevi, Geji Gundu Taveto, Pugi Nanchu Senshi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他那等把三姐姐不给他对接看不到没把他三把这个区分这个这样这个是东西呢他把送给南给人家送给做这个的人家是这个兄弟这个样的所以他现在他那个家给다 가족을 렉자 중로 된다 렉자 결 된다는 얘기 다와 산지에게 그게 저 탈사 지 자나레 엔 자나네 바 탈대베 엔 일본도 코리아다 베트남다 야 대신 네 가족다 자네 베네 야 저 소유 엔 우르스 군비다 계전인데 이들 나눠려야 다 대회 따와 저기 남과도 이 사물로기 실은 인구도 뛰어내기 위하래 측예도 뉴를 첨부 첨부 맨날 연어마도 하시에 다 장면에 뛰어내야 차되기 위하래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is vast collec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class of scriptures known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from which the heart of sutra is what is being taught here. And so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really belong to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were transmitted through the medium of Sanskrit as the language. And so the Buddhist scriptures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as a language flourished in many countries such as China, from which it then went to Japan, Korea, and Vietnam. And then it flourished in Tibet, from which the transmissions were then went to Mongolia and also a few republics in present-day Russian Federation. So in all of these countries where the Buddhism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literature were flourished, recitation of the Heart Sutra is an important part of the spiritual practice.
0: 但是呢，俺们的灵犀，那什么说呢？就是，俺们中间的，给你告诉我的，不给，但差不多不理解，你实际送去，但这个不理解，你知道，到三级中间的，军国是原来军队的，但几乎他们，可能让呀，俺们去军校的带呢，但穷点吧，就学习跑到七八了带呢。 다에니 고반디 당원도 잡아리 근데 인도자네 골람게 되베 쳐디 산지 중력이 쳐 차되게 와리 자 근데 인도자네 에니 지정 그 그게다 레보 상어 대처기